0: Oh yeah. So tinde yimba yidu sane ta. Jumden degi ene ka nalolia ada bena shijin shijin shung de dawo. Ene che tamje sune chajo sudun param. Sune namjin ge pagi che tamje lo ene ngon yidu be dong le sene. Sun yidu sane ta de da jijin ba kyan lana ene halam be che chadal du yare. Chadal Rode besar, tinggal ni dah nak dah, dah. Kalau semut itu sejati sengeng ni tu sih tu zaman dah, awak deh ni, dah halam bercadang aku. Kanda ini yang berindu zaman, dah. Enam jam dengan dek kongba, mama tu kerja resda beri na. Enam orang dah tu kongji ni, kongji dah tu kongji lo kongji ni, dah. So, hehe, deh. Ibu dah, dah tu kongji lo kongji ni, ini. 시진이 너가리야 이니 최터지 모니 매바 소야디 아니 모니 미스 숨로 고네 아니 모니 매바 소레스 대야 아니 똥바니 스르잖아 강동의 시 아니 강동의 각자 각자 대 시지 똥의 동니 세네 거다 숨이야 이미잖아 아니 어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가지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제 딱 하나 개념이네 샹왕 조든 뉘제제 전에 다들 이미 인도산에 뉘제가 딱 안으로 편현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뉘제를 쉬어 놔 차되기 아래 사실 이미 인도산에다 조 샹왕 뉘제의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에는 강계 동안 가서디 아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영셰 군다 좀 선배당게다 대야 신영셰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각제 군다체 어다 샹와 아니 다 다마다게 샹와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각제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바 용주티체 저는 어다 진이 숨 체니 어다 드디 진이 숨부디 모 숨 체니 다 모니 숨 체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ngoyo tong su mandao zhi yuwa rei sirwa ane xiangwa jiwa ngoo ni meba ane gunda ane senyi ngoo ni meba ane yungzhu tiontaba ngoo ni meba sen ta ngoo ni misu sumlo go ne ane xio tam xe ane o ngoo ni meba rei sen chumden deke du sumba rei mato cha chi shimba rei teni ane be sumi, dami, timi, rumi rei sa chi ma rei sumbi yuwa rei kanda chi sumwa da naang zimba yiwa meba chen tam xe lo ane kasu uri pege ngoo ni mojibu rei sunya di 공부 대신 수업을 마도 다시 집어 켜놨는데 말이죠.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 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0: 상아냠니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캐워진 그 말도 무슨 그런 그 따위 냠냠 매등했지. 시간 가고르자. 야 그래 매버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위 연에 뒤 편기어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그런 지 떡고요. 나 최지 차라 수월배. 나 무슨 그런 게 다 최지 땀이 따위지 요구요. 진짜 그 따위디 아니 가다베 시리군 년불로 기하지 영원이야.
1: 정조스님이 있으면 뭐죠?
0: 他那个人家的生意的话 깨워다 중가 드부티스 다디 남샤 조미트부지기 마데샤이무도 와 어 드르르부 거네 고 타녀도 매베게 시기 야마레 콜로로 샤원은 신 견진의 예미지 쩨니 아 견진의 매바 파 쳐부지기 로로 샤이르자네 에니 에데 견가 매바 타데 우메 시디 에니 로로야 샤이원 바레 로로 샤와 텔라 냠브라 샤디 대응앙레 에니 各处坑波给
2: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a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n a system where, or in a standpoint where emptiness is not possible, no functions is possible. So from that point of view, generally speaking, if one's standpoint embraces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thin that standpoint, all functions of everyday world of cause and effects and so on will be tenable. So that understanding is there. But here, in this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how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프 멘트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다 멘트 표현 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넣는 말 왜? 숙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봐요. 아, 피해드려.

0: height of the throne, or how many horses are there in a caravan when Lama is in the procession, when the Lama is arriving. And people would say, oh, this must be a very high, you know, he or she must be a very high Lama, because in the procession there are so many horses in the caravan. But then it is also possible that a bandit, a well-known bandit, would also have a lot of horses in his caravan. Unfortunately, becau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Buddha Dharma was quite low among the general public, often people use the wrong criteria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a Lama and his or her realization. Properly speaking, the quality of a Lama should be judged, teacher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his or her spiritual knowledge and also practice and realization, and not by other external means.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Buddhism in Tibet, there are great teachers such as Milarepa, who really looked like a beggar with nothing, and also such as the great Kadamba master Drumtempa. He was a truly humble, just an ordinary nomad, but was a great teacher. And also in the 20th century, quite recently, there was the Dzogchen master Zapetul Rinpoche, who looked like just an ordinary wanderer with no real kind of apparels of greatness. And these were truly great spiritual masters and teachers, but had no sort of external kind of appearance of grandeur. So when there is no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s,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is low, then sometimes such unfortunate things can happen.
1: Any teaching do, 지금 철우 차시하면서 하는 듯이 돼. 다 들게 별에 다 들게 배지 온데기 아래. 담보 거든 이제 냠이 사줬으니 니 지금 우셔다면 듯이 하면 돼. 그게 누가? 아니, 다 진도 전이 다 남중아 좀 주잖아. 루루리야 다 di cempi cintumi yueba yinza, di zudu yueza pechi, ina usha zhungu mi nuwa dhe, shen mungshu liya usha zhungu duwa. Ngondwa nalindara shu zhane di usha dhe shu yueba miru, mishin. Che, ta kata kaya nime, nga zu pöyli ya, mishi zha nam chungu yinza, di kaa shazi chenpu du yore, ishita shamu chungdo chobru zhawarwa da. Zha, ina kwa shamu kwa, ina dhrabar zhgaan shin shen, ina cui shin dhammendra, yib dhammendra, shimu dhe suye che, ita yong dhigdwa. Cha zanga, ina nga zu namji bena, jik saki kanyi zhlu zhane, jik shamu chushil dhene yawa chaya sumri, nga zu che dhigdwa. Wada. 자들이 이미 인도 간단한 주식 잡아채 대하리야 거기 다스디 가서 탈 풍금에 넣어 삼천 되게 자들이 인도 다어 지 배배 제단들의 지 쇠대배 따다 지다 로마도 태수명에 된대기 루수디 아 걸리걸 지는 소유 다 지야 지다 이런 거 가서래 믿기를 대하섬데 중나 야오 야마를 그렇게 내가 가시 가시 영원되기도 와 지금 별이 지금 최시의 요소 별이 남아 있는 사람들, 아니 지금 철로 담배인데, 지금 지금 시장 담배인데, 다 이제 수수 채워래. 아, 내가 남주 다과 배웠을 때 다과 시대요. 당한 수수 좀 된다기, 땡샤베 남, 아니 제자도 날린데 캐베 시순 지금 남주야래. 태도 망가도 채워래. 兄弟 들어 쓴 거래. 다과도 시대요. 다 이제 인도자네. 루루 야서로 소보 대단하게 보게다 땅을 펴네 지금 남들주에다 봐 땅을 저 제가 이네 디터로 주주리 따와 이네 디터로 주주리 다시 가다 가 이네 슝놈 다시부 디가는 돼야 돼 백해서 버려샤 제가 아주 지금 아동야로 부조야 서로 지금 담에 참처야 너 마음에 근심 담에 심취한데 용되게 도와 내가 걸어 걸어 두문 모임배 미국 거심들 용도 용도 가버리 이네 지 남신으로 걸어야 안 되셔버는 시리 지금 날린데 등루 총이 캐베 슝 디대는 돼야 백해서 버려샤
0: Similarly, in Tibet, some of you will have observed that there was also a lot of emphasis placed on the external appearance of different costumes, colorful costumes, and also great attention was paid to the appearance and the shape and the size of the hats. But if you look at the example of the Buddha Shakyamuni, who is our teacher, Buddha did not have any.

0: 계시 직도 하게 직도 당연히 들대 아래스 사디딘 되고 메다바 야오 삼다연데 그 뒤시 제바시 인신자가 삼어도 메다바 있는지
1: generally speaking when we think about the idea of something coming into being or something origin being originated we have a kind of a positive notion of growth we look at it from a more affirmative angle and we have a kind of a positive notion of growth production and so on and similarly when we think of the end of something the destruction of something or cessation of some you know, the existence of something then we have the negative conception of what was grown before coming to an end however and we see these two as being incompatible contradictory however if we reflect more deeply on the understand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is meant by impermanence according to Buddhism we will see that the very definition of impermanence is they are momentarily changing so momentariness is the definition of impermanence the momentariness is the essential quality of impermanence so when you see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in fact the coming into being and cessation are in fact not really contradictory they are in some sense two sides of the same thing the very fact something comes into being also makes it possible for that to cease and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t of all things then you understand that they are moment by moment they are going through this process of cessation or and destruction
0: dan ni ba sagwe gyu jung dunghe ni sagwa da che ba chi yin na ani dunghe ba re che se dan ta la ya jir ka shu ge ge kham sum bu de ne sam sam mo shen so na shen ge di da do di ge ne gwang ba ya tae yu de sa ne namri bo chidun mendung ye che da yang ko devashinda devajada menda jung gyu ar de ine da ande lung de gwang ba zo de gwang ba ngo da de ka re sa ba ina sem le shen be che ba bo ya ma re sa sa da de ri me de sa ne kham sum bu de ne sam sam mo shen da so yin ba re sem le shen be che ba bo ya ma re sa sa de ri de da wa ta ge u mo ju ge na la ya sim ni ji ni sem jen ji de da ne ji ji de shin na zo ge shen ka da ne chinnu ji ge ba yin ne da na ju ji be phung gu yin ne da de tam je lo za wa za wa de ne ko ka shu ge bu ge ne sem ji ge ba re sem ji che ba re sa da sem ji ge ba sem ji che ba sa de sem ji dong ba da sam ge ja ji go ma yin ba da an de de ta ji ju jing ge kon ne sam da sam de ge sa re sa da ga da chi da an de de 聚精직대는 뇌진직대는 송유를 자네 폐질 마다고 시시하는 송유다 聚精직대는 뇌진직대는 자다 딘데디 다 동영화로 찍을 딱 동영화로 딱 하다 마다고 지대는이야 삼으시다 다 디유를 자네 너나베 다 마다하게 다 최제 강이나야 탐제로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라랑게 그게 교도 깨는 때네 용거야 디야 탈 소유를 자네 아니 심 두머 되기 때네 용야지 처리하래 다야 안도 되게 쉬운 날씨리 탐제배 쓰기 더니를 쓰기야 말해. 그다 쓰기 더니를 쓰는 디루지야 디디면 말해. 자 저들이 뭐 인도고 쓰면 된 쉰배 추유 추유 예발해. 그봐. 그다 니디고 쓰기 기에바다 말해디 이내에 따디 리스트 시작하고 있어가. 야구장 안에 신문도 와. 야구장 안에 메신디. 딱간다 지 가서 그래 그게 응업을 안 하냐. 코로나라는게지 인데 규칙다 용기하래. 빼는가라서 지기 다대변의 풍분득이 그 지가서 그러다 년령이 뛰야 대신배이나 늦지지대 토마 마샤 공기. 그다 주지지대 마샤 공기 늦지지 차고 늦지지대 마샤 공기. 다 간다 동계 크도리야 패지다 카이 뉴스야지 난개 뉴스야지 등번에 송하는 신기. 중국 주인의 소원은 이르지겠다. 카이 뒤. 뒤네.